0: 버럭버럭니 미신 거너. 가낭 라이몽 떡나이. 거럭샤 거럭샤니 샤가워 자야 샤톡몽니 에바 샤톡몽 클라이만 만글락. 도몽 라이부마워 군우 푸르파노 아니몽 고작해 아니아 샤몽니 바기노 응나이. 아로 앙 샥바이 망바이 고시몽르카 하윤거 거럭샤버럭 역수완바이 탕의떡나이 번어타몽의증 무니 에바 쉐북바이자 클라이 에바 아우하이헤네 우안숙나이 어꺼까함럭 증디니 크나라이카 아브라함 링컨 샬랑마노 꺽버럭바이
1: 파이디 타보 크나라이나 라이 탕자 저라로코 탐탐 파티랑카 아바노 무이토 쇼톤 라이나 바롯니 프라임 미니스터 에바 몬트리 보크록 샤클라이가 티니 하이 샬로노 파라마넴빅 부마로 키클라이작 마니노 콕투마오 샤클라이작 마니노 시시 시티비티 콕투마 샤클라이작 나니 바게 샤자카 테이통고 Chukuchi ra dokchi tini hai shalono puila barot New York ni bishing tui birkhung birshanani chengo. Abo kaisa barot ni birkhung chalok nairokro ni laibuma hine shini jakha. Chukuchi ra charchisha tini hai shalono All India Radio ni mung slaijagai akashbani hine rajakmani shal. Hai no hai tongo Chukura Chukuchitham Bisiwo Markin Juktorastro Puila Nokalungo Skylab Snam Mui Rohormani Shal Hai no hai yango tongo 1992 Bharat LTTE Tamil Tiger Eba Butharmani Tamil Tiger Butharmari Butharmarok no Muthagai Rajaknani Bagai Shaklai Jaka Tini Anka Megdotori Bart De Amo Bishio Waini Palajago Kaishanka Met Tini Hai Shalo Met Talin Tai Kaishakai October Talo Palajago Amo Anka Patharni Tok Rokno Tok Rok Paimani no Muthangi Naraknani Tei Tumung no Omohai Tok Rok Patharni Tok Tumung no Barot Hao Faike Bono Mungsha Shatokyakare Eba Mungsha Deramu Klayawi Bono Muthangi Toninani Duihajar Choi Bishuo Eba Neishai Dog Bishuo Omohai Puila Yapri Romjaka African Eurasian Magnetory Water Bird no Muthangani Bagino Oyapri Romjaka ne Shaimanka and Chigzorate Chenkana Laika Tinini Lightangjakjora Rogotamo Patilanka
0: Pandawa Chengtabu Kanalai no Tangbiti Agini Shimino Bharat Hakotorni Lukurok Shakshakni Nangjakmani Bagino Wa Kaile Payu Kubunbu Pangni Shai Wa Dakti Toro Logo Kamiam Chairogo Agini Shimino Berdomte Yarungunang Wano Erunabagai Kailayu Bolongo Tabuk Kubangma Nipagino Wa Ermung Kaijagitongo Belake Muyachajagma Shalburumni Nangma Nipagai Watanmani Abahairok Tripura Hastiwo Dalbidal Warok Mantogo Washur Watui, Wandal, Wamlang, Bariwa, Kalangsi, Mayungwa, Musawa, Abohai, Dalbidal, Warokno, Chungnugitongo, Wakaina, Eba Bonokaina Hanke, Chini, Langma by Owa Bella, Nagadal Jabagino, Chungbono, Kaina Nango, Tamuni Hinba, Wani no Chung, a Chamung, Kanmung, Te. Tong Thai Mani Manu Obo তং খরনা ব

어제를 가실 곡도 발매니 피해봐 약속만 리에 다시 곡이 피네 다시 그런 피는 왜그 아와서 들었은 그날에게 레자품 아예샤 대벌머니 코랑을 샤오이버 만카 다크부 거기너로 앞반다 그네 등을 아까스페 나갈 틀라 거그럭샤 크랭반다고 니라 탐지득 보인 브리미투 에바 사사 니라 덕지쭈쿠 길이 할수 샤 크랭반다고 따부 빈기어글로 크나부디 과랑거 허리 이조마테니 코랑거 레자품 비니 Rupsapuni cocktainke Orang Sakni Jada Yui. Vini or a chapmuna crater to be called Conerunka Ilia de Ilia Jamatia Thomas Jamatia, Thai Matthew Jamatia, Siorka Mohorshara Dishabari Delia Murani.

아마숙드라촌 으사몽크날레케 고랑허리 자마테니 코랑우 오랑색니 자도요이 비니야글로 타바크나바디 쇼크랑반다고 비쇼데비 자마테니 코랑우 르짜붕 비니 르짜붕이 꽉다니까 오사렉니 샬 비니 오르짜붕노 카다조이 코바크나룽카 산저리 데포르마 또이 시에리 데포르마 수요르카 나라연파레 Gamsukupra Shaltang Tiprani.

미쇼 디비 좀 하더니 그런 거? 어, 사령이 샬, 어, 콕타이어, 어, 자문어, 그날의 자카. 쇼크링 판다고 따복, 미니 약으로 크나바디. 문으로 안 좋은, 내 벌만이 그런 거로 자뿡, 미니, 르자뿡이 콕타인카. 아글뚜라 덜이고. 미니 어, 자문어, 가동적이 거가 크네룬카. 리폰 내 벌마, 더이, 슈나람 내 벌마, 수혈카. Gulagatini.

아바석즈라 쇼킹 반대고 비오나 점아테니 커런거 누나 안기야 득하 아콕타이 어르짜므노 카나르자카 쇼킹 반다오 타복 비니야글로 카나바디 서거스리 데버마니 커런거 차푸 비니르 차푸니 콕타인카 뜨마한체 샤나이 비니 어르짜므노 카다조게 커버커네런카 순나리 데버마 타이 쿰티야 데버마 시허카 마레하두 코아니